네 방황 저게 힘으로 가자마 내 마음속에 살아 꿈이 가득한 날 자라 모두 꿈으로 꿈만 꿈으로만 간직하는 게 더 낫지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며 살아가고 있지.